자, 리스콧 크리고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악 KYUK 누딱지옥수 라틴라이트닉 Ask an Alaskan 남욱 요갈라가닉 티가닉닉 수관음질가닉 아사닉수 암슬가닉 늑가가 요궁아웃은 박수구 Throwback Thursday 20 KYUK.org